0: 시작하는데. 아유, 네? 아예 나 인간 나쁜가 누가 나를 데리고 기린 건가요 tempat. 락사나 아인가로 적기인데 망가니 위다다리 마샤라라키
1: 오 차라라키 같두 아왁 레게
0: 샤바 파인야 게 부타 아인 말로바 두두루안 jeung alus dedeuleuan.
1: Alus tarak anu goreng.
0: Beda deui jeung jelema anu rupana kaset tapi dedeuleuanana rusak. Da beureung peuneun eta teh kutik kocok. Hayu mah urang ini.